0: 仲衰过我哋乞衣啊穷人。
1: 诶，闹得好啊！
2: 而家赶佢扯，俾翻嗰嚿嘢佢先。
1: 吓，系啊，俾翻佢啦，唔好要啊，唔好要啊。我哋系乞衣嚟噶嘛，配你唔起嘅。
2: 你以为
1: 你啲地方？
2: 你以为揸个咁嘢掟下掟下就得噶啦？俾翻佢，真系我掟翻你哋啊，唔要啊，唉，烂屎啃老啊，唉。
1: 好啦，赶佢扯。
2: 唉，哇，真系。
1: 唉，
2: 真系又知你吓。唔稀罕啊！我哋
1: 系啊，唔稀罕啊，
2: 唔稀罕啊，
1: 走啊！